0: 여산대 여산해!
1: 사하시베, 오이로, 스라스진.
2: 다모.
3: 기대비드.
4: 네, 뉴스 쌈.
5: 앞지에름 흉사이 비트레름 슈샤드.
6: Apara sosyal medyada da ekonominin nabzını tutuyor. Yay, Apara, X, Apara TV, Facebook, Apara, Instagram, Apara, YouTube, Apara.
7: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.